0: 사녀구나 우리 약속 사녀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비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비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 파이어
1: 아바타노
0: Brighter. Miracle. Gloria, Sultan, you're